함께하는 음악 여행. 어떤 한 지인분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와 잘 맞는 사람보다는 나와 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더라. 내 서로가 많은 게 달라도 조금씩 조금씩 맞춰 나갈 수 있는 아량과 여유, 우리한테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성삼 가수의 타향의 봄.

네, 김성삼 가수의 타향의 봄 듣고 왔습니다. 살다 보면은 친구든 연인이든 부부 사이든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실 가족 간에도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맞춰나가는 노력이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의견들, 또 서로 다른 성격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서로 잘 맞춰나가고 조율해 나가면서 보내시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향월 가수의 무지개 인생.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향월 가수의 무지개 인생 듣고 왔습니다. 네,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이 왜 자꾸만 찌는 걸까요? 이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건강해지고 싶고 살도 빠지고 싶다면 GI 지수가 무엇인지 또 이 GI 지수가 어떤 영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I 지수 어딘가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겁니다. GI 지수란 혈당 지수의 약자로서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 혈관의 당분이 유입되기까지의 속도를 수치로 표시한 값인데요. 즉 한마디로 GI 지수는 식품의 혈당치가 상승하는 속도입니다. 이 GI 지수가 높다는 것은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만들어서 살찌기 쉬운 체질로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GI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흰빵이나 당면, 쌀밥, 그리고 감자튀김, 피자 등입니다. GI 지수를 높게 만들게 하는 건 주로 가공식품이라 합니다. 이렇게 인공적을 가공을 거친 음식은 날 것 그대로의 음식보다 GI 지수가 높겠습니다. 가공하는 과정에서 밀가루나 설탕 등으로 음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분 과정을 거친 음식은 체내에서 분해가 쉬워서 소화와 흡수가 빠릅니다. 이렇게 소화와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니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지는데요. 마찬가지 원리로 과일보다는 주스가 다이어트에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해하면 똑같은 오렌지여도 그냥 먹을 때보다는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GI 지수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즉 우리 몸은 가공한 식품을 먹을 때 더 자주 배고프고 살이 많이 찐다는 겁니다. 때문에 만약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면 음식 섭취 시 혈당 증가 속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GI 지수가 높은 식품보다는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GI 지수를 낮추게 할까요? 일단은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잡곡이나 포도, 토마토, 그리고 배, 버섯, 고구마, 닭가슴살 등인데요. GI 지수가 낮으면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해서 칼로리가 높아도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작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GI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GI 지수가 55 이하인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또 식초를 음식에 사용하면 GI 지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클 식품이나 오렌지 주스 등 산이 포함된 식품의 혈당 지수는 낮은 편이므로 레몬이나 식초를 드레싱 재료로 이용하거나 또 채소, 생선류에 직접 뿌려서 먹으면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에도 조리 시간을 줄여주고 가급적이면 식품의 크기를 크게 해서 조리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식품의 가열 처리 정도에 따라서 소화 흡수 속도의 차이가 나고 또 입자 크기가 감소하면 표면적이 증가해 소화 효소가 더 쉽게 작용하여 빨리 흡수되므로 혈당 지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는 쌀을 갈아서 죽으로 먹으면 죽이 훨씬 더 소화 흡수가 빨라지면서 GI 지수가 높아지는데요. 그리고 고기도 조리 시간을 길게 해서 찜으로 해서 먹으면 GI 지수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서는 감자보다는 고구마를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칼로리는 감자가 고구마보다 낮지만 GI 지수는 고구마가 감자보다 낮기 때문에 고구마를 드시는 게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GI 지수가 낮을수록 포만감이 증가하여 과식을 예방하며 전체 열량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기왕이면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잘 현명하게 선택해 보면서 먹는 게 몸도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도 만들어주면서 일석이조겠죠.
네, 김선희 가수의 해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건참 어렵고, 보기 싫은 사람은 항상 마주치고 봐야 한다는 거, 누구나 겪게 되는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네, 보고 싶다는 말, 만나서 반갑다는 말, 진심으로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주말입니다. 살다 보면은 각자의 삶이 있어서 그 속에서 바삐 돌아치다 보면은 생각처럼 보고 싶은 사람들을 자주 못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싫은데도 살다 보면은 또 자주 부딪히게 되고 만나지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싫은 거 싫다고 내색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 보니 가식으로 좀 표현하는 경우도 없지 않나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주고받는 말 중에서 보고 싶었다, 만나서 정말 반갑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인데요. 이렇게 서로의 만남도 다 인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고 싶던 사람과의 만남이든, 싫지만 만날 수밖에 없던 사람과의 만남이든, 우리는 이 만남이란 자체를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순간 함께할 수 있다는 거에 행복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돌아오는 한 주도 만날 사람들과의 인연, 여러분께 행운과 행복이 갖다 주길 바라면서 리설련 가수의 가을 사랑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부터는 문설근 작가의 장편 소설 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0: 귀, 문설근 연락도살 이른 아침, TV를 켜놓고 앞치마를 두른 최규철은 부엌에 서서 팔을 썬다. 돼지 등심, 당면, 두부와 호박으로 어우러진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다. 그윽한 향이 일면서 제법 맛있어 보인다. 최규철은 마무리로 대파와 청양고추를 썰어넣는다. 구수하고 시원한 맛에 얼큰한 맛까지 더해지면 공깃밥 하나는 뚝딱 해치울 것 같다. 최규철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맛보았다. 살짝 얼큰하면서 구수한 것이 제법 맛있었다. 만족스러운지 최규철은 미소를 지으면서 삶은 계란을 찬물에 식히면서 밥상을 차린다. 아침 메뉴로 된장찌개에 삶은 계란과 갓 절인 배추김치가 전부였다. 밥상을 차리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은혜를 생각하자 저절로 미소가 흘러나왔고 어깨가 들썩여진다. 밥상은 조촐한 편이지만 딸은 아빠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1: 아빠 손맛은 최고야. 아빠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어.
0: 라고 말해준다. 그때마다 온 세상이 자기 것만 같다. 아침에 딸의 방에 들어가 잠자는 이마에 살며시 뽀뽀하면
1: 나 좀만 더 잘래.
0: 응색을 부리는 모습은 귀여워서 견딜 수가 없다. 밥상을 차린 교철은 딸의 방을 노크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12살 은혜는 세근세근하면서 달콤한 잠을 자고 있었다. 교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2: 은혜야, 이제 일어나야지.
0: 다정하게 말했다. 은혜는 잠꼬대를 하면서 옆으로 돌아눕는다.
2: 응, 그래, 그래. 우리 딸, 5분만 더 자.
0: 교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러자 은혜는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난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은혜는 교철에게 텁석 안긴다.
1: 아빠, 사랑해.
2: 아이고, 우리 딸, 아빠도 사랑한다. 자, 어서 씻고 아침 먹자.
0: 교철은 은혜의 등을 토닥여주고 방에서 나간다. 찰기진 밥을 꾹꾹 눌러 담아서 밥상에 놓는다. 그새 된장찌개가 식었을까 다시 접혀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1: 아빠,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야?
2: 응, 그래. 속 후련하게 많이 먹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1: 치, 아빠는 공부밖에 몰라. 밥 많이 먹으면 학교 가서 졸린단 말이야.
2: 거참, 졸려도 괜찮으니 밥만 많이 먹어다오.
1: 아빠도 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아주 뚱뚱 돼지로 만들지 그래? 안 그래도 요즘 살쪄서 우울한데.
2: 그 녀석 참, 너만큼 호리호리한 애가 어디 있다고.
1: 참말이야?
2: 참말이지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 딸만큼 이쁜 애기 있음 나와보라 그래.
1: 우리 아빠 최고.
0: 은혜는 배시시 웃으면서 교철의 밥공기에 싱싱한 배추김치를 얹어준다.
3: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모 빌라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 알콩달콩 맛있는 아침밥을 먹는데 TV에서 뉴스가 전해진다.
3: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서 경감의 사건 진술에 의하면 본 사건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무자비한 살인사건으로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에 분노를 느끼던 중 잔인한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뒤따라 자결한 사건입니다. 팔다리가 잘리워 나간 아내의 사체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청산가리를 섭취하고 자결한 남편의 사체는 빌라와 인접한 산 오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한 여인의 외도가 발단이 돼 발생한 참극으로서 피해자는 중국 교포였습니다. 조선족이었던 아내는 돈 때문에 감정 없는 결혼을 했고 간신히 가정을 유지하다 뒤늦게 좋은 인연을 만나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용납할 수 없었고 두 사람의 갈등은 참담한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1: 아빠, 세상에 저런 일도 있어?
2: 그러게.
1: 아참 아빠, 아빠 고향도 중국이잖아. 고향 가고 싶지 않아?
2: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빠 고향은 우리 은혜가 사는 곳이란다.
1: 그래도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있잖아. 아빠 나랑 약속해줘. 나중에 은혜한테 아빠 고향에 데려다 준다고 약속해줘. 알았지?
2: 그래, 당연하지.
3: 네, 다음 뉴스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잠잠하던 아동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Y초등학교 근처에서 어슬렁대던 괴한이 어린이한테 길을 묻는 수법으로 천진난만한 아이를 요괴했습니다. 괴한은 아이한테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타격을 가했는데 현재 피해자는 실신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매년마다 증가하는 아동 성범죄로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부모들은 아이들을 시름놓고 학교로 보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문명사회를 건설하고자 정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왠지 깨름직한 뉴스들만 전해진다. 교철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2: 저기 은혜야,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오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알지?

0: 참 아빠도 아빠가 같은 말을 골백 번도 더한 거 알아요? 불쌍한 척, 도움을 청하는 척, 잘해주는 척, 길을 묻는 척 하는 모든 사람을 경계하라고. 내가 모르는 모른 사람들은 따라가지 말라고 밥 먹듯이 말해줬잖아요. 나도 알건다 아니까 우리 아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알겠죠?
1: 그래, 우리 은혜는 똑똑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0: 당근이지. 은혜는 리모컨으로 TV를 꺼버리면서 희쪽 웃었다. 아빠, 난 웃었어. 나 먼저 간다. 급히 입가심을 하던 은혜는 부랴부랴 책가방을 메고 집문을 나선다. 아빠와의 대화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1: 에크, 에크, 덤벙거리기는. 근길 건널 때차 조심하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다정하게 지내고.
0: 알았어. 아빠도 수고하시고 돈 많이 벌어와. 은혜는 뒤돌아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빠이빠이를 외치면서 손을 흔들어 보인다.
1: 하하하하. 고 녀석 참.
0: 교철은 다급하게 뛰어가는 은혜의 뒷모습을 만족스러운 듯 바라본다. 길 어구까지 따라간 교철은 은혜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서야 비로소 집안으로 들어온다.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다. 최규철은 조선족으로서 지난 1998년 한국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는다. 배운 것이 없는 데다 특별한 재주가 없는 규철은 중화 요리집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처음에는 무작정 그릇만 씻었지만 차츰 일에 익숙해지자 홀에도 서보고 그러다 근처 지리에 익숙해지자 배달 일도 나갔다. 배달 일을 하면서 따로 배운 기술은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았고 그 월급으로 은혜를 키우고 학교로 보내주는 일이 행복했다. 몇푼안 되는 월급이지만 생필품을 사고 월세를 내고 차량 보험료와 세금, 도시가스와 전기세 등 비용을 지불했다. 최대한 아껴 쓰면서 월마다 정기적으로 저금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것은 앞으로 은혜의 대학 등록금과 유학 자금을 만들고 결혼 비용까지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릇을 회수한 교철은 석양과 보험교훈과 함께 열심히 달렸다. 오토바이라서 약간 쌀쌀하긴 했지만 오늘 하루도 일한 만큼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 웃음집이 흔들거린다. 퇴근하면 은혜가 좋아하는 피자를 살 생각이었다. 피자를 들고 홀로 집에 있는 은혜 앞에 짱 하고 나타났을 때, 와, 피자다 하면서 쫑드르르 달려올 은혜를 생각하니 온몸에 기운이 솟는다. 교철은 가게에 도착하면 문자를 보낼 생각이었다. 문자를 받고 좋아하면서 곧바로 전화를 걸어줄 은혜를 생각하니 또한번 즐거워진다. 교철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식 사랑이 각별했다. 부모님이 이혼해 이모댁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커온 교철은 자식한테 꼭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자식에게 달달한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주어 밝게 키우는 것이 교철이의 소망이자 꿈이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단한 미색을 지닌 아내는 평범한 교철에게 의지하기에는 너무 뛰어났고, 교철 또한 아내를 품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다. 교철의 아내는 일반 남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한 욕망을 가졌고, 교철은 아내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결국 아내는 결혼 3개월 만에 피덩어리 은혜를 남겨놓은 채 가출했고, 그 후로 영영 소식이 끊겼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꿈꿨던 규철은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로 호라비가 되었다. 은혜한테는 늘 미안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서서 규철은 은혜가 하고 싶은 건다 해주었다. 말 그대로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키웠다. 규철은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고식 폴더폰

폰이었는데 화면에는 생글웃는 은혜의 사진이 있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니 저녁 6시 반이었다. 문자를 보낸 것이 6시쯤이었는데 답장이 없다. 지금 이 시간이면 홀로 집에 있으면서 아빠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은혜다. 매일 이 시간이면 서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답장이 없다. 화장실 갔겠지, 휴대폰을 두고 잠깐 나갔겠지 생각해보지만 화장실에 가도 외출을 해도 30분을 초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별안간 불길함이 앞서온다. 뚜, 뚜. 불안한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는 들어가지만 받는 사람이 없다. 뚜, 뚜.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눌러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아빠가 전화하면 꼭 받곤 했는데 오늘따라 답신도 전화 통화도 되지 않았다. 통화가 되지 않자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던 불안감이 일순간 폭발한다. 어느새 낯색이 변한 교철은 속이 덜컹해 식은땀이 쭉 흐른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누른다. 삐. 전원이 꺼져 있으므로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